That's what I always do. Such a thing is beautiful. Yeah. Same as you. 희망이 실망으로 소망은 전망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파.